네, 노래 다 세 곡 다 좋으네요. 우리 꽁치님 신청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신청단에 우리 비즈맘님께서 이해준의 형, 도경수의 팝콘, 디셈버의 별이 될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아침부터 날이 너무 좋아요. 사무실에 콕 박혀 일하는 하루지만 오늘도 화이팅 해보렵니다. 모두를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그렇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온종일 사무실에 콕

네, 이제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토포의 뒤집어, 그리고 박보영의 자유시대, 루머스의 스톰,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 늘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게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단미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가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잊고 지냈던 예전 노래가 선물처럼 흘러나올 때가 있죠. 전주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멜로디에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노래를 즐겨 들었던 그때의 기억들까지 한꺼번에 되살아나곤 하죠.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반가움은 무채색 같던 우리 일상을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물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온통 반가운 일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어제 말이죠. 어제 여기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여름 같다. 뭐 물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밤에 출근을 했었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27도까지 오른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여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기온이 지금 23도? 그래도 따뜻한 건가? 네, 그렇네요. 우리 루미구구님께서 오늘 비가 올까? 비 예보 있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좀 흐렸나? 흐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흐리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완전한 여름 곡을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름 느낌 나네요가 아니라 나겠네요. 아, 저 왜 이렇게 말 더듬어요? 떡을 먹어서 그런가? 저 요즘에 왜 이렇게 떡이 맛있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찰떡을 먹었더니 입이 찰떡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건가 하고 엉뚱한 생각 해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루미구구님의 신청곡 문차이드의 태양은 가득히,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들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 박지윤의 환상입니다. 오프닝 멘트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찰떡을 먹어서 그래요. 원래는 안 그런데 원래는 아주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데 오늘은 제가 찰떡을 먹어서 입이 찰떡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려요. 노래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노래 한창 들었을 때 제 모습하며, 근데 과거를 회상하면 항상 이게 시점이 3인칭 시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관찰자처럼 그냥 내 시야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그 어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었을 때 제 모습이라던가 뭐 제 주변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

꽁치님이십니다. 담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이 없네요. 형이 뭐 알아볼 것이 있다고 문의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기자 수만 30명 이상이라고 계속 나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영향으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쵸, 그 고객센터 같은데 전화하면 진짜 연결 안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저 별로 그럴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이제 고객센터 같은데 전화를 이제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그 참을성이나 이런 게 좀 없는 편이거든요. 성격도 되게 급하고. 근데 저의 인내심의 한 80% 정도는 그 고객센터에서 키워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루 종일 진짜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끊고 기다리면 전화 주겠다고 그쪽에서 막 끊어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되는. 저는 좀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기다리고 참고. 아, 그 아닌데 나 요즘은 진짜 잘 참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이래저래 형 때문에 복잡한 상태입니다. 단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저는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네, 방송이 끝나면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머리가 엄청 많이 길어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길었다 이러면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 긴 머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짧은 머리거든요. 근데 약간 그 덥수룩해져가지고 예. 예. 미소년처럼 그래서 네, 끝나면 미용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도 시간이 되면 좀 가야겠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노래를 안 걸어두고 저희 대화창에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뭔가 기분이 되게 쎄한 거예요. 저 다음 노래 안 걸어둔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안 걸었네요, 제가. 11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시는데 제가 스타비님이 저희 방송국의 아마 막내일 거예요. 저보다도 한참 어리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스타비님을 볼 때마다 방송 들을 때도 느끼는 건데 좀 언니 같아요. 근데 저 집에서 장녀거든요. K 장녀 아시죠? 예. 느낌 아시죠? 저 K 장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저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막내인, 집에서 막내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 완전 K 장녀, K 장녀인데 되게 언니 같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시니까 스타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를 얼른 하나 걸고서 다음 사연과 신청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으세요? 분명히 잠든 것 같지만 그 TV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끄거나 그러면 금방 알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던 건가 보다. 그렇다고요. 최근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되게 길게 했거든요. 저 운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운전 뭐 잘 하지도 못하고 장거리 잘 안 다니는데, 장거리가 아닌데 너무 길이 막히고 그래서 운전을 좀 장시간 했단 말이에요. 돌아왔더니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되게 고생했어요. 뭐 입안이 너무 아파서. 조금만 이제 피곤해도 이렇게 아 몸으로도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티가 나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비타민도 좀 잘 챙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와우님 맞죠? 들리죠? 들린다니까요? TV 소리가 분명히 잤는데 들려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오늘입니다. 조금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오늘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새벽도.

월즈, 오션의 More Than Words로 방송 시작해봤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식사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즐겁고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인 메뉴 참 마음에 듭니다. 저의 점심의 메인 메뉴는요, 간장 불고기예요. 밥을 두 그릇 먹으려고 합니다. 사비님도 만난 점심 드시고요.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울랄라 세션의 런 데빌 런 함께 해봤습니다. 피사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점심 맛있게 드시는 거죠? 저도 간장 불고기 좋아하는데 제목까지 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햄버거 하나로 작은 걸로 간단히 먹어서 그런지 지금 무지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5월 7일. 그러니까 어버이날 전날이라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추어탕이 끓여져 있어요. 이제 밥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점심밥을 먹어야겠습니다. 건강원에서 입수한 딸기즙도 있는데요. 너무 달아서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무래도 엄마만 드시게 해야겠네요. 꽁치님, 안녕하세요. 아, 그 달달한 딸기즙 먹으면 혈당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 네, 잘 챙겨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림노트의 하쿠나 마타타, 멜로디 데이의 키스 온 더 립스, 그리고 우주소녀의 부탁해 전해드렸습니다.

음악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면접 잘 볼게요. 이러면서 잘 들어봤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정승환의 I Will, 이승열 나라 함께했습니다. 마오님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네요. 불고기가 남아서 상추쌈 먹을까 합니다. 마오님도 불고기예요? 포기 상추가 아삭하고 맛있는데요. 동네에 안 보이네요. 아쉽지만 청상추로 대신해서 먹고 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아, 포기 상추 좋죠. 그런데 막상 사려고 하면 맞아요. 구하기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 특유의 그 아삭함이 정말 신선함을 증명해 주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청상추라도 건강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오니 신청곡 잘 들어봤어요.

거 그대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도 챙겨갈 거고요.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네, 군만두 몇 개 먹고 가려고 합니다. 방송 전에 만두를 네,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좀 올려놓고서 이것저것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적당하게 잘 식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고운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지지지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만두셨나요? 왜 이렇게 조금 근무하셨나요? 라는 질문. 저는 이번 질문에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저는 꾸준히 무언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인데요. 저의 이 끈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사 안에서 가요홀릭

지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굉장히 좀 길었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만남,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행, 다양한 일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4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스타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끈기를 잃지 않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일, 방송, 인터넷 방송, 저도 그렇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만 20년이 넘어갔고 그 외에도 짜잘하게 좀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 나의 끼와 내가 외로울 때 함께해준 하늘호수 방송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참 많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도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러 왔습니다. 자, 반가운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우리 4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하나 또 쌓아가 보도록 할게요. 추억을. 세상에서 내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여러분들과의 데이트, 지금부터 4시까지 함께합니다.

대화방에 난 너에게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걸 보는데 갑자기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엄마가 걷기 운동 다녀오신 후에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사과 한 개 쪼개줬습니다. 그러니까 힘줘서 꽉, 그 다음에 꽉꽉, 네 조각, 두 조각. 한 개를 어떻게 쪼개드린 거죠?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합니다. 여기는 비는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저녁 빨래를 돌려야 하는데 날씨가 애매해서 오늘은 패스고 다른 날 봐야겠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저희 회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좀 약간 덥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하는데 반바지에다가 그 청방바지, 청반바지에다가 쫄티, 그리고 위에다가 청카바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와, 젊어 보여요, 어려 보여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제가 든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든 생각, 나는 지금 오늘 뭐든지 할수 있다. 10년만 젊었으면 철도 씹어 먹을 것 같고, 10년만 젊었으면 사과 따위는 약간 그런 느낌? 예, 저는 지금 사과를 쪼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한옛날에는 사과를 쪼개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옛날 그 옛날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 또 오늘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 절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바빠서 후딱 다녀가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연휴 기간 내내 열심히 좀 회사 열심히, 일 열심히 다니고 약간 바쁜 시간 보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촌이란 지역이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광어 도미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축제는 어떻게 하지? 하고 한번 가봤거든요. 예, 진짜 볼게 광어하고 도미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축제 막 이런 거 가서는 즐겁다, 행복하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들더라고요. 근데 방송하는 거는 바쁘고 힘들고 뭐 그런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보면 좋아하는 게 뭔지 확실히 또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 비 와요? 진짜요? 제가 있는 곳은 날씨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말입니다. 저는 신청곡은 섞어서 드립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너무 오래

남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 나도 언젠가는 산으로 갈 거야. 산에 가면 변만인데. 나는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서 살 거야. 파도 치고 그러면 습하고 비린내 엄청날 건데. 아, 그러면 그냥 자연인만 구경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남성분들 진짜 많으시지 않나요? 자연인을 꿈꾸는 남성분들은 뭔가 자유로움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근데 정말 산에 가면 뱀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이 그산 아래에 이렇게 있어서 뱀이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마실 수 있는 국화를 심어서 그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풀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 국화꽃이 제초제나 이런 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매일매일 풀을 뽑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게 비가 오고 난 뒤에 풀이 자라는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뭐야? 얼마 전에 풀 뽑았는데 또 풀이 이만큼이나 자랐어? 나는 시골에 가서 못 살겠다. 시골에 가서 상추 뽑고 상추 길러서 먹고 고추나 뭐 심고 가지나 뭐 심고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막 이런 느낌이. 왜 그런 내가 꿈꾸는 것과 그 현실의 괴리? 그 부분에서 정말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그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꿈꿨던 분들도 전원에 가서 저처럼 꽃도 키우고 옆에 어항도 하나 만들어 돌 이렇게 해서 어항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야채는 다 심어서 먹고 그런 마음이셨다가 결국 다 공구리를 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전원을 꿈꿔보곤 했는데 아니야. 그냥 살고 있는 데서 사는 게 제일이야. 예,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 생각입니다. 행복해 저라님은 어떠세요? 혹시 전원을 꿈꾸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중에 그런 동화책 속에서나 아니면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나 나왔던 그런 전원 생활의 아름다움을 꿈꾸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건 그냥 다 꿈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여튼, 많이 돈만 벌면 뭐해. 써요, 써! 많이 써요! 근데 요즘 물가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서 많이 쓸 것도 없더라고요. 여튼, 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런 꿈을 꿨었구나. 아, 현실, 그치. 현실은 그렇지.

그 와우님 같은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약간 좀 불량인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마더미님,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슬슬 저녁 메뉴가 고민되는 시간이에요. 주부의 가장 큰 과제죠. 매일 과제예요. 마트 가서 둘러보면서 생각 좀 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다비님. 오늘 점심은 회사 메뉴가 미역국, 그리고 동그랑땡, 잡채, 그리고 김치, 그리고 수박. 수박이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주부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매일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해도 티가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주부를 약간 좀 사표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무언가, 이제 그만 좀 시켜먹는 게 지겹다 라는 생각 들 때 그때 고민을 하죠. 오늘은 시켜먹는 거 그만하고 해먹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주부를 굉장히 좀 오래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튼 지금 옛날에 주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리를 하는 걸 자꾸 잃어버리는 느낌이에요. 이때 뭘 넣었지? 이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야 맛있지? 약간 그렇게. 왜 있잖아요, 매일매일 컴퓨터를 두들기셨던 분들이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정말 내가 자신 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튼 그래서 요즘에는 주부놀이를 약간 반납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겠죠. 왜냐면 이상하게 사먹는 것과 내가 해먹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사먹는 건 질리고 해먹는 건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 음식은 해먹는 게 제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런 마인드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인드로 조금 더 주부는 반납하고 살아볼까 합니다. 우리 마은님 오늘 저녁 맛나게 맛있는 거 하시고요. 비가 오는 곳이 많은가 봐요. 비가 오면 부침개, 비가 오면 육개장,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늘 미역국 회사에서 나왔는데 정말 좀 맛있게 먹었거든요. 뭐 미역국도 좋지 않을까 싶고, 여튼 주머니에 있는 뭐니뭐니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이 가는 메뉴

사줄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능력 있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살면서 의식주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힘듦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으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진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아유 노력하면 뭐해 이자 나오는데, 그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우 열심히 살면 뭐해 넘치는데, 이런 느낌 때문에 여튼 좀 약간 모자람 있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로또 사요. 로또는 잘 당첨 안 되니까. 예, 오늘 처음 인사 나눕니다. 반갑고요. 자주 뵙길 바래요. 비비러브님께서 시청하신 노래죠. 미리미리 한 곡 준비해드렸고요. 투 로맨스의 눈물이 고이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말을 엄청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사연이 없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예, 좀 약간 그런 느낌 들고요. 신청하신 노래 세 곡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갑자기 다 바빠지셨나요? 다음 방송 하실 흑정미님 엿대요? 이쁜 돌림 지금 갑자기 사라진 거 보니까 또 전화하나 봐요. 꽁치님 계시고요. 시온님, 점눈문 원사장님 고마워요. 옆에 계신 품절남님 고마워요. 카마님 계시고요. 하늘도 아미님, 비주맘님, 우리 서글님 언제나 늘 함께해줘서 고맙고요. 찬미슬님 추천 고맙습니다. 송덕선님 계시고요. 가을의 천사님, 부처님 계십니다. 필라르님 계시고요. 착한 디빌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꿈꾸는 마오로님 아까 티내 주셨습니다. 행복해 저라님 언제나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옐로이님 그리고 나 찾아

목향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점눈문 원사장님께서 하트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막 대화방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춤을 춰요. 팡유님 계시고요. 불타는 감자 노아님, 태백산 호랑이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개판돈 55원님, 이형님, 우주이님, 아싸님 잘하고 계시고요. 불사신님, 그 킹덤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행복하셨어요? 오, 예, 야. 예, 즐거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재미나게 즐겁게 달려왔고요. 아, 내일 또 아침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여러분들과 오늘보다 더 띡띠하게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믿으시는 거죠? 아, 띡띠한 방송 기다리신다면 내일 아침 10시에 또 찾아뵐 거고요. 오늘 흑재민이가 더더더더더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두 곡 더 전달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내일 아침 우리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이에요. 2시간 우리 다비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어제 점검 때문에 점검이 일찍 끝나긴 했는데 저번주에 되다 안되다 그래갖고 불안해서 일찍 못자고 확인 다 하고 자느라 늦게 잤거든요. 오늘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좀 피곤해서 아까 조금 더 자고요. 좀 전에 일어나서 네, 여러분들 함께 하러 왔습니다. 오늘 악마님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네, 방송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7시까지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3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 드렸으니 두 곡만 더 함께 하고 올게요. 이 노래 들었더니 재밌더라고요. 어제 크루티스의 곡 준비했고요. 워너원의 곡도 신곡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올게요.

only one go, one on one go, yeah. 알아, 우리가 마냥 좋지. 아닐 때도 있었지. 밖에 비가 너무 예쁘게 내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가신 분들은 곤란하시겠어요. 우리 정희님도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는데. 집에 얼른 들어가서 샤워하세요. 감기 걸리면 오래 갑니다. 요새 날씨가 저녁에 너무 춥고 낮엔 또 덥고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혹시라도 오늘 비 맞은 분들은 꼭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주무세요. 자, 오늘 신청곡이 많지 않을 듯 해서 세 곡만 더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썸데이, 범진의 요즘 청춘, 서열무의 내가 없는 나를 모르겠어. 이렇게 세 곡 더 준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고 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필사모님께서 다녀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흑장미님께서 저의 퇴근 알람이 되어주시는군요. 네, 모두 그러겠죠.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맞죠? 목요일. 월, 화를 쉬고 나니까 한 주가 진짜 후딱 지나가는 것 같죠? 벌써 내일까지만 또 일하시면 주말이네요. 저는 쉬는 날이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주를 힘들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은 주말이 좋겠죠. 퇴근길 장미 정원 좀 걷다가 들어가야겠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안신의 이별여행, 안신의 노래 이별여행 말고도 리메이크 곡이 몇 곡 더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곡들도 청해보세요. 임지성의 왜 그래,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필사원님 사시는 부산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포항에도 해가 나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위쪽에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던 날씨가 좋던 저녁엔 쌀쌀하니까 해지기 전에 들어가세요.

님 반갑습니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사는 곳은 어딜까요? 이사겐 지안의 원, 이 아이의 원, 투, 쓰리, 포, 부연의 그런가 봐요. 원이 다 들어가네요. 동그라미 원은 아니지만 그래요. 원하는 모든 걸 이루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래요. 네. 달달한 하루 되시라고 리모의 달달에 깔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신청하신 모든 곡 올려두었어요. 오늘도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행복해지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재민님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로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그런가요? 네, 점검 다음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악마님께서 동생 이사를 도와주러 가셨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음악만 전해드리긴 너무 죄송해서 멘트 들고 나왔죠. 바쁜 하루네요.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새봄과 윤딴딴이 함께 부른 어떨 것 같아, 피클의 같은 맘이라도, 도코의 네가 웃는 게 좋아 까지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행복님 가시는 길에는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죠.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비 올 때는 습도도 높고 그래서 보일러를 좀 돌려야 되는데 저희 신라님께서 외출러 해놓고 다녀왔고 도통 왜 이렇게 보일러를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외출로 가는 거죠?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만지지 말라고 알아서 자동으로 외출로 가게 해놔나 봅니다.

성악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요새 아주 그냥 코, 눈 간질간질 돼서 죽겠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비염들이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지구가 아프대요. 저녁 준비 들어갑니다.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하세요. 장미님 감사해요. 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저도 김치볶음밥 해서 먹어야겠어요. 귀찮으니까. 신청하신 곡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박하유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박정현의 PS I love you까지 신청하신 모든 곡 준비해드립니다. 맞죠? 하세요. 마우님.

시간이 진짜 잘 가죠.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반이 다 지났어요. 우리 시온님 다녀와 주셨어요. 퇴근길이시겠죠? 운동하러 가시나? 비 오니까 안 가나? 아이고, 비 안 오죠? 시청하신 곳 태연의 신곡 조각 준비했고요. 안예은의 아무곡 하셔서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었음을 준비해드립니다. 이곡과 함께 잔나비의 노래 듣고 싶어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까지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쉽니까 시원님? 5월이라 이제 안 쉬나? 그래요. 여튼 노래 함께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할 시간 55분 남았어요. 아이오아이의 웃음이 안녕 흐르고 있고요. 타르트의 그때는 몰랐어 준비합니다. 경서의 너와 함께 준비하고요. 레드크라운의 수고했어 봄까지 듣고 올게요.

퇴근들은 잘 하고 계신지, 벌써 퇴근하신 분도 계시겠죠? 모두 퇴근하시는 길이 안전하길 바라고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좀 조용해서 신나는 곡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잠시 후 7시부터는 우스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노래 몇 곡을 전하며 저는 인사를 드려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오전 8시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올게요. 좋은 밤, 좋은 저녁, 우스님과 함께 하세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네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생각해보는 밤, 우수의 마치 거입니다.

네, 일단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이 필사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7시 남자 우수님 청난 다녀갑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다녀가셨습니다. 매번 똑같은 인사말에 필사마님 오늘도 2시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꽁치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잠시 신청곡 사연난 다녀갑니다. 이래저래 바빴고 이제 좀 시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시고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꽁치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하루하루 바쁘신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편한 저녁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예, 신청단의 나이트 가운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진짜 진짜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한 곡 주셨습니다. 정우성의 축가라는 곡을 주셨는데요. 처음 오셔서 조금 신청곡 올리시는데 많이 헤맨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우성의 축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지훈의 왜 아래는 범진의 말하지 않아도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8시 27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 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들도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우의 내 삶의 이유, 이보람의 당신을 위하여, 이세준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세곡 듣고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요, 인라이브 최고의 가요 방송국입니다.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저 자키우스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이 한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노래가 한 5곡에서 6곡 정도 나갈 수가 있는데요. 한 2, 3곡만 더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오랜만에 컴백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힘든 일도 그 생각으로 버틸 수 있고요. 택배가 오든 영화가 개봉하든 이렇게 작은 기대가 생기면 일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대할 게 있다는 건 결국 내일을 기다릴 힘이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도 마음속에 작은 기대 하나쯤은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기대 속에 2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자신감을 느리게 자라는 풀이다. 네, 자신감은 느리게 자라는 풀이다. 네, 참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빨리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조바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고 나는 이제 이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실수가 있고 또 혼자 속상해했던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자신감이라는 꽃이 조용히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 혹시 나는 왜 아직 부족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자라는 뿌리일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듯이 여러분의 시간도 분명 아름답게 자라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지금쯤이면 불빛이 켜지는 그런 시간, 다들 환한 불빛 아래 있거나 또 조명 아래 예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조용한 위로 하나 내려 앉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퇴근할 때는요, 비가 제법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은 날씨가 어때요? 좋은 날인가요? 햇살이 비쳤던 날인가요? 네, 어떤 날이었든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할게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아무튼 느린 걸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출발합니다.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이에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레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신청해 주신 곡은요, 부활의 비밀, 이승철 씨의 소리쳐, 김그림 씨의 너에게까지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연이 신청합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쉬는 건 정말 잘 쉬죠. 그쵸? 뭐 근무도 또 잘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다가 가다가 하니까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일만 또 근무하면 쉴 수 있으니까 네, 그게 희망이 아닐까요? 오늘 너를 보란 마음 한 곳에.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곡 청하의 나만의 것, 유주의 오리온 자리, 10cm의 봄이 좋냐까지 함께합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2부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흑장미님도 아마 그런 느낌? 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요 언니 하셨는데 그래요. 연휴 동안 러쉬 방송하느라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네, 늘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낼게요.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곡 세 곡 가지고 오셨네요. 파테코의 졸음쉼터, 그리고 신혜영과 순순히 전건호의 리니 부른 All For You, 한혜 문세윤의 비행기까지 함께합니다.

네, 언제 해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방송. 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콩. 네, 쏠쏠했던 휴가, 휴일 또 틈틈이 잘 쉬고 오셨죠? 네, 24시간이 모자란 늘 바쁜 누나여서 오히려 더 피곤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악당들 속에서 근무를 마치고요. 행사가 있어서 저녁 후다닥 먹고 성당 마치자마자 오랜만에 두벅두벅 걸으며 사연란에 다녀갑니다. 너는 내게 말했지 넌 내게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 제대로 된 직장 다니게 돼서 산 새차 302. 네, 초반엔 운전 미숙으로 욕이 긁히고 조기 긁히고 네, 그랬는데요. 찌그러지고 그렇게 한 게 10년이 더 훌쩍 넘었네요. 세월이 무상하게 시간이 지나니 302도 욕이 조기 아파서 이제 공업사에 어제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네, 제대로 수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이것도 문제 또 저것도 문제. 오늘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폐차를 할까 하다가요. 그래도 같이 산 추억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차를 입고시키고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서요. 멍때리며 바라본 바깥 풍경, 깔깔대는 학생 친구들, 또 삶에 찌들어 피곤해 보이는 청년들. 몸이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는 버스 투어였습니다. 새벽이 될 거예요.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네. 새 차를 사면은 막 정말 조금만 찌그러져도 긁혀도 막 속상하잖아요. 한번 맨 처음에 긁혔을 땐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또

다니 누나 안녕하세요. 뭐 먹을까 생각 좀 하고 뭘 좀 먹고 잠을 조금만 잔 뒤에 새벽에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치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란 삶고 밥하고 엄마 밥 세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의점을 가냐 마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연휴를 저처럼 그냥 보내셨대요. 아, 근데 저 오늘 사고 쳤어요.

김치찌개를 했는데, 좀 작은 그릇에다 했거든요. 큰 데다가 하다가 조그만 데다 하니까, 아, 좀, 뭐랄까. 왜 이렇게 그릇이 작지? 애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놓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 탔어요. 어떡해. 그래서 다 버렸어요. 예. 근데, 밥은, 누룽지가 제대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누룽지만 먹었어요. 아, 근데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다시 할까 하다가 탄 냄비 보니까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쩜 그렇게 그 피오나님 이야기처럼 어쩜 그래요? 아, 진짜. 잠이 들려고 해서 잔게 아닌데,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 어디 외출해야 될 시간이, 보통 오후나 좀 늦은 시간, 이렇게 예약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래도, 외출하려면, 미리 준비하려면, 뭐 보통 11시? 12시, 늦어도 12시 안에는 다 끝내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눈이 그 시간에 그냥 저절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고 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오후쯤 되면 또 피곤해지고 또 잠이 오고 하는데, 아, 빨리 해서 밥 먹어야지 했다가 홀라당.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아, 타이머가 있는 그 가스레인지였으면 저절로 알아서 타임 딱 맞춰놓고 꺼지게 했을 텐데, 저희 집 거는 그거를 달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허구헌을 태워 먹네요. 우리 콩치님의 신청곡, 이하영의 말없이 울더라도, 신혜영의 날 위한 이별, TMB의 그리움도 지쳐서 많이 힘들었나봐, 소울크라이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건가 봐요. 세곡다잘 듣겠습니다. 콩치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좋아했던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어도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뭐 그런 노래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윤원 노래도 그렇고 뭐 리디아 노래도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은

좀 전에 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연참시를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내용도 좋지만 내용도 좀

살다 보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은지님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사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지님도 금손인갑다. 은지님이 한 그 겉바속촉의 그 두부를 저도 먹고 싶네요. 알리의 365일 그리고 윤종신의 존니 그리고 왁스의 그냥 눈물이나 이렇게 세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죠.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꼬맹이 쩡이님 반갑습니다. 난연히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우리 쩡이님도 고생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쉬엄쉬엄 몸살 안 나게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죠. 백예슬의 영이 되는 이별은 없어, 정은재 앵무새, 그리고 허각의 미친 사랑의 노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시니까 갑자기 다들 먹는 얘기로 화제가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예, 먹는 건 다 좋죠. 지금 시간 12시 25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늘호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시간 1시까지 여러분들과 음악 데이트 할 거고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이죠.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015B의 이젠 안녕 세 곡 들어볼까요? 예, 철님도 연휴 내내 장사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술 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도 12시 넘어서 들어오시더니 벌써 2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해. 술이 땡기나 봐요. 땡길 때가 있기는 하죠. 저도 술이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닥 많이 땡기질 않아서 커피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군것질? 뭐 이런 정도는 가끔씩 땡기긴 하는데 술은 그닥 많이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죠? 아, 이름을 또 까먹었어. 그 무슨 술이지?

그거는 그렇게 독하지 않다고 해서 친구들이 권해서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근데 술을 얼마 됐지? 안 먹은 지가? 오랜만에, 아, 하이볼. 맞아. 하이볼을 먹었는데, 맛없더라고요, 저는. 제 입맛에는 좀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반 정도 먹고, 그냥 친구한테 줬어요. 친구가 한잔더 마신다고 해서, 너 마셔라. 그러고 줬어요. 핑크색도 있어요? 체리 색깔인가? 저는 그걸로 마셨는데,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땡기는 게, 커피가 딱 땡기더라고요. 핑크색 한번 찾아볼게요. 김광석입니다. 사랑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아누르스의 곤장남, 예, 철님의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가 너무 길었어요. 올 라니 언니 목소리 잊을 뻔. 근데 이번 주는 이틀 뿐이네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주는 쭉 볼 수 있어 좋아요. 오늘도 늦은 천국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행복하자 1님 반갑습니다. 늦가기 천국 마지막으로 다녀가 주셨어요. 고마워요. 유나의 기다리다, 더원의 겨울사랑, 가비 엔제이의 이별했대 라는 곡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연휴 잘 보냈죠? 행복하자님. 우리의 행복이 또 연휴 내내 많이 보고 싶었어요. 편한 마음 되길 바래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요즘 비가 좀 자주 오죠.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멜롱멜롱. 예. 어제도 비가 좀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추운 건 싫은데 차라리 더운 게 저는 더 좋은데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집 그 가끔 집이 좀 오래된 집이라서 가끔 작은 방이 물이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비하시는 분을 얼마 전에 전화해서 제가 막 졸랐어요. 장마되기 전에 미리미리 손 좀 봐달라고. 비 오면 비가 와서 안 된다. 뭐 하면 바빠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아예 그냥 좀 일찍 서둘러서 손을 좀 보려고 일찍 좀 졸랐어요. 그래서 일단 와서 보시고 결정하기로. 유독 글쎄 저희 집만 그런 건지 다른 세대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가끔씩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속 좀 볼까 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장마 되기 전에 여름 되기 전에 손 볼 거 미리미리 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장마가 일찍 올 것 같아요. 돈 줘요. 이사 갈게요. 예, 지금까지 안으로스 자키 나니었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따 밤 11시에 우리 또 만나요. 편한 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ut up, 내려갈게요.

5월이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5월에는 아버지와 같이 야구장도 갔던 저, 들어올 땐 저와 동생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다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셨던 흰수염고래 포함 3곡 청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이해준의 사랑투, 윤덕밴드의 흰수염고래, 이지은의 괜찮은 사람 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아버지에게 인사 잘 하고 오세요.

0: Would you like to say a few words to mark the occasion?
1: Yes. 다음 신청곡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와우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노래 가사군요. 이거 어떻게 불렀더라? 그 문어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그거죠? 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 우리 어릴 땐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그죠?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세자매 애국자 어머니, 장미님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받을 일인가요? 누가 뭐라도 하나 갖다 줄라나? 어버이날이니까 밥하지 마시고 시켜주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 그러는 건가요? 안 그래도 손가락이 지금 파스를 붙이고 있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장미님 하시면서. 우리 와우님도 맛있는 거.

우리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하루쯤 머리 비워줄래. 날가도 감기 떨어져라 했더니 떨어졌어요. 일자비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보쌈 족발 먹었습니다. 두 개 다 먹은 거예요. 치사하게 나도

그래요. 감기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프지 마요. 이수정의 오마이 엔젤, 김우주의 테디도, 수지의 하루까지 희한한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좋은 거 먹고 아프지 마요.

콘서트도 너무 좋죠. 옛날의 체념 이것도 너무 좋죠. 자,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신나게 아주 잘 듣겠습니다.